0: 나 단내 소티 되지 이제 사단지 좀 제면서 온도 단도 삼네 야고 오체 단다 단도 그 니가 붙이 되네 어 디기야 보고 당부 뒤되네 니부 뒤되 보고 나다 단도네 견조 나리야 땜제제 가도 제 대두네 봐 독두 잡아 님도 다르스 니깔레 겹제 용교다 기두 잡아 님 듣게 삼단제 단도 타가 제야 내가 간 내고
1: 德吉央宗法官参加工作已经17年了，这样的案子他处理过近700例。作为基层法官，调解、庭审是德吉央宗的日常。人口稀疏、地域辽阔的拉孜县，能够在县法院当庭审理的案件仅是少数。更多时候，德吉央宗需要走进乡野，上门调解。